0: the feet, doing the haunted house boogie with the ghostly beat.
1: No more 래도 예쁘니까 화장하지 마. Schedule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 마. I love you so much, 조금 뻔하지 마.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 마. Baby 둘이 여행 가자 skrrt. 우리 목적지는 속초. 바다 보이는 곳 어디든 다 좋아. 벗어 제 기자 전부 week week 3점 shoot.